0: Yinang buru nyan. Tab yinang sang ye rupdun xie re ji ne, xie juk ji yi jik pe ne, simchen dana eh nang buru nyan. Yizu le di na, tu ji qinpo yinang xiang yi tolo xiah pe nyan ya, tab yinang tolo xiah pe eh pui. Tai ju je gelong ma pe ma zi, pakpo tu ji qinpo, wek lak, wang yinpo, lung yinpo, man nga yinpo, tam je, xu. Yizu ju je gelong ma pe ma zi ge pe ne, cho ge ngu jub ta hu ya. Sang ye ni gongpa dambu pe, ဒီမှာတော့တကြည်လုံးမှာပဲမဲ့အဲရှင်တိုက်ကြည့်ကျူကျဲဒီစုံဆောင်ရဲ့ထမ်းကျဲကြီးငိုနော်ဖောက်ဖို့ထူကြည့်ချင်ဖို့ကျန်တဲ့စီရှယ်ဒါပင်ငယ်တဲပါကျလုံးမှာပဲမဲ့အဲကျတဲ့ငါဒီဇဲနောင်ဘူးရင်းဒါတဲငါဇဲဘူးပင်ငယ်ဒါမကျဲတဲငါဇဲရရှောက်ဖွေးဖို့လေဒါပင်ငယ်ဒါမကျဲပင်ငယ်ကြီးဖောက်ဖို့ထူကြည့်ချင်ဖို့ငွေရင်းစမ်းပင်ငယ်ထူကြည့်ချင်ဖို့ကုန်တိုက်ကြည့်ဒါမ 탐제 중 하나다면 이제 차 제도 있는 사람. 답이랑 아기 뿌이도 뿌이대비네 과거전에 이제 대부 표불 다 이빠지게 담지 두루루 돈도 있는 사람. 아니 이 기관에 먹이 작부에 접수줘야 비네 차 제불네 담지 차 제도 있는 사람이야. 이쪽 먹이 작부 권에 아니 소원 따호약시 여우지 다 우주기야 대전 구바차야 대전 주바종네 대전 주부지연에 바보 투지 진물실 뿌이도 아니야 답변에 대부 표유 진물 이 작부 다나다랑 대비지 옴 직딩곰보라 차자로 지디라마시바숨이 대바보 레이조 디당창바라 대바 투비제조 대바 조바라 대바보 직딩숨이 곰보차라 차자로 대제밤에 구대구장 대바 대제나와 타예 의견 대바보 차예 최진 이라 대금세바 차윤 쓰레기 빼면 남으로 겸바보 지짐레베 창화마세주고 시레제바 다와다보로 대바보 쟁이빼마 촉두상신양보 카와 동들은 남걸 딩엔 담바보 디메베자 무디 좀보짐 제베베제 갸랭마 베겐바보 빼면서들 차냉아로 제 뜬게디니 독단된신 좀바보 린제망베 붕바니니 겸보 로메토들 차들진진 좀바보 리다바베 누마연베 가바 냐제동베 기진 견남 정원보 디마메베 빼면저러네보 대외원에 빼면저들 좀바보 세기 깨락초러 널비제보 다즈르티베 레장샨답 진바보 투베진조 토진바로 진법 초녀 쇠남마보 녀어 사바보 딱도 대외 주내간에 세바보 순더제진 가제제바도 리진조데 뒤붕툭레게바보 세르기강도 대제 옹바보 상베네 바지예브르딤 멍베드라 랑데르자바로 샤바보 용도 녀어라제진 덴바 녀와보 오메조도 취조레조 가제딱도 토랑랑네 귀바이 젠제지기 옹보이라 심제징 대비 도저 변에 콜벅 야적이 다른 지점진당 배냐 다 콜벅 야저들이 자야 온불 습진 야제 라메 장저심 다 익변에 최사무지 지금 이제 낭배냐 이 낭약시 목심아 뉴도 유가 끼해야 노디 낭배냐 다 통마 매반에 썩배 레당 윤농바지 투지 차기 장야 변에 문우지 배냐 투지 자기 뉴도 다제네 이 문우지 해야지 안에 대화전 싱아유 장배냐 대화주 싱아유 장야 상예 외바면이 젠데지 네코네 체랍군도 제메 제중야 당배냐 다 상낭 만으로 람장 상낭 류베네 람장 이던 낭배냐 이던 냐스 뉴도 상제 그문 사유 도저 나르바난 조심진 탐제 샤베냐 나 젠데지제 에 쉬낭 다비직 주제 비낭 링아 예수님이가네 안 소왔다오 다지제 길롱 마베마 이게 두메 미남제 로망보 직네 직다 맹그린육니 이직주제다 비낭 택진 소종 나뉴 아니 녜네 뉴네게 베네 숭자 인물 파엔톡 나유고지 다 우득마 주제 우츠숭 나오 모르니 다 우득게 던전 주바치나 다 던전 죽지받니
1: 선진하지다다 남달들이 마 도왕군 박러분 서버 라마기서 너버스 시수 Kilo ma pimak namdar gurim shukta chich

남불 역사나니 우즈각과 유럽닝 겨들기가 반전의 그래가 총재야육 잭스 니네 크레이 빌모고수 역스 총재야육 담백나국 내전에 대시부 총재갑과 야거를 쓰는 거죠. 나라들모디 시 유럽기업과 수칸 야거를 미세반화되었고 시리나육닝 담백치 네덜란드 기업과 컴퍼니 수력항 마업과 론칭반화 대업과 시제 나눅 내전에 격을 쓰는 그저 나렌드 모디시 이끌어나다가 격을 쉬운시 기업과 미세반응 토거 손들 렐렘 역 역대육 최진 창문원불 역사나니 오조미카시시 소셜미디어 다제주 역 격을 기업냥아 손들야육 크리 마업디 기둥불 역 내술주마 캡라 야두가 이치야육 문어버니스나니 개그로우이 6일 2규레공 CBS 레공시 개그과 랍더보자 진더징내가 정간 반응 2규 차례역 리졸트 니네 둠제 슈용자로 슈치 랍더보자 소소랑랑 랍찬 둠제가 되비메형우 결스 2규 마쇼 아이 마쇼 톱주토가 2규 비릭성원에 간 반응 비리초본문 역스 나니 어제 수수나랑 안서시트 년에 이규각 딜런 브리메 슈구가 스캐너 QR 코드 비수 넘버닝 우즈 QR 코드가 스캐니아야 소속 니슬 반응 식 초고문이었 나니 National Eligibility Entrance Test NEET 각 결스 이규 통역 지지 우드력 슈플레 년에 진드두박 다릭 티 직숨 공시식 주제 네이터 링아가석 통역 체지 단계 나오고 내전에 개발 이용 2규 레공 National Test Agency C 소셜 미디어 다제 주역 스티슨 나타나 2규가 냠줄렁간 반응 돈자틱 나선제 소소 가장 반응 업데이트야 철고수 이용분이었 나니 따라우드 렉테릭 숨제 니트 2규야 철고수제 페퍼릭 년에 이규 마약대 나한에 지와 슈구 반응 샨미시 간서로를 띈 약스 우지 이규소 결스 치든 약고스로 선물 나대 시김 나대 슝야 대실레 돈브릿 케네 지대 개육 뒤든 손지 슈든불 칠레 직동 국자 둔주동아 진행아 박대릭 지로 직숨 나대 시김 운예야 격을 계급되어가 주를 두문불 대시 우제곱값과 약을 신진션바 구접 CB 라더크리스나 나디 시김각 제스 강독과 집유나야 나디 타북 뒤진 제곱값과 구준조 도가 냠죽롱 나옥니즈니 약을 실린 구접 나른들 모디 약을 나스리든 안진 구접 아미샤 산지바나 시 나디 시김 우니에야 돈벨 케니 지대교육 뉴런 값과 참리닝 대시딜레 슈이나옥 니소니 IPL 크리켓 팀원들 당 기술 락노과 신도체 락노 슈퍼 자이언츠 제네 슈퍼 킹스 샬 위켓 미스 시르와독 니소니 대신업 제니스니 페셔들 고조야 컬커타 이런 가든 점무당아 구지라 타이튼스 대업과 컬커타 나이트 라이더스 신유킴볼 Lanjana Udyabka Dishik Nitzul Ketin Shoo Shoo Soba Na Doos. Lanjana Da Usuk Shoo Che Brahma Tong Chung Ani Kwan Pak Ani Umze Si Kuching Na Ngu Ani Lanji Dugu Si Nyung Ne Kak Pishidono Sa Na Sa.

집 주변을 지지하는 그렇지. 미저 제팀이 개비치니스가 현재나시오 우슬리림소 룸트리가 떠왕시던 볼 현재서만으로도 지지그로는 그럼 클리모니 현재나다 시전기름 직구조들 대시 우슬리림아 브랑동주 아니권박 안 우지시 고진능우 안민지 두구시 유닉비처 덧나 만드림 답과 스미직말 모든 예산은 사